0: 기관장, 사기하다 허시한 완 조세 교산 동영 사례대.
1: 불만에 기관장 도주 오시면이다.
0: 바시하지만 이마 세색 구조です.
2: 도야스나 捕まえろ.
0: 하이.
3: 관시, 서호면 파워라. 관연 소재. 还不带你的人快注意啊，他跑了吗？谁看见了？你不会搞错吧？我自机关特务队亲眼看见他开车冲出后面逃跑，还能有错？关总监，你再故意拖延，就属于包庇。何贤要是因此逃了，
4: 我看你澳门警察今天马上到日本环境交代。
5: Por que estás aí parado? Vai lá atrás delas.